크룩스 주님 날 보고 웃으시네. 유해피봄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 동안 보내주셨던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드려요. 또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에버그린님 청하신 곡 디아코니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듣고요. 문자 2262번으로 청하셨던 조한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안성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도 이어지고요. 해피강사님 청하신 곡은 손경민의 은혜 그리고 이성균님 신청곡 아미의 터치까지 다섯 곡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이성균님의 신청곡이었죠. 아미가 부르는 터치 방금 나눴고, 해피강사님 신청곡 손경민의 은혜, 그리고 안성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문자 2262번으로 청하셨던 곡 조한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접속곡이었고요. 앞서 에버그린님 신청곡 디아코니아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까지 다섯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따라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2009년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발매한 이 경쾌한 멜로디의 노래가 어쩌다 내 잠재기억에 자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다. 이 노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된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발랄할 수 있을까? 2026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초대교회 증인들처럼 사자밥이 될 일은 없지만 아침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지는 않는다.

며 걸어간 믿음의 선배가 분명 있다. 오늘은 그 선배 중 한 명의 책을 집어들었다. 저자는 천만 원을 약속했다가 실수로 1억 원을 기부하게 됐단다. 참 멋진 실수다. 그 실수에 동참하고자 나는 이 저자의 책이 나오면 꼭 산다. 내 수준에 맞게 금액은 조정해야겠지만 나도 따라쟁이가 되고 싶다.

인술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불사인이길 걸 불사인이기는 사람이 그 인술을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헛하면 헛,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차이지. 인술을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유진 푯대를 향하여 코스모스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한웅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브라운 월십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마마스 브런치의 스텝스 그리고 나영환의 예수를 따라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정혜덕 작가의 칼럼 따라쟁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그 파이디온의 2009년 발표된 따라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이 곡의 음원이 없네요. 저희 그 음원 창고에. 아, 애석하게도. 오늘 샬롬 생각도 깊은 울림을 주는 글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살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주일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시간 동안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뷸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슴에 품고 있는 소원이고 또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도 또 잊고 죄로 빠져드는 게 바로 우리이기도 하고요.

성경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 밤낮을 걸어갔지만 굴 속에 들어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빛을 피해 숨어든 우리를 찾아 먹이고 입히시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은혜 입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또 입고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섰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은혜 입고 감사하다가 입고 이런 부족한 어리석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지금도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이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 거고요. 에베네셀님께서 신청하신 찬송가 620장도 이어집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라모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스티븐 님께서 가을의 평화로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소풍이라는 곡이고요. 찬양하는 사람들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한홍재 목사가 부른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장윤영이 부릅니다. 야베스의 기도.

들리는 모든 곡들이 참 좋지만 찬송과 찬양이 다 마음에 와닿지만 오늘 저에게는 이 곡이 더 또 와닿습니다. 구제여 광풍이 일어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었고요. 야베스의 기도는 장윤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이 곡 들려드려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에이니 김미라님의 신청곡 나를 봐도 없어서 박종호 송정미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서소희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찬송가 이어갑니다. 438장 내

찬송가 438장 내용혼이 은총 입어 나무엔이 불렀고요. 1부 끝곡은 피아워십 앨범에서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이 곡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TBS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9월 셋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달력 속에는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한때 한가위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 손꼽아 바라던 이날을 해마다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기도 전에 우리가 놓친 것을 아쉬워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세상이 한없이 복잡해지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할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긴 연휴를 맞이하기 전 끝마쳐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혹여 다 마무리하지 못하면 어쩌나, 완벽하지 않으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빈틈없이 맡겨진 일을 해내고 싶은 마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마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모든 마음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부르시며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소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듯 여기까지 살아 돌아온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소서. 그 넉넉함을 배워 우리도 한 사람을 품어주게 하소서.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말없이 씻어주셨던 예수님, 우리도 그 침묵에 깃든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명절 연휴 동안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했고요. 박상규 내려놓음, 조수아가 부른 내 모습 내려놓고서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주아랑님께서 한 뿌리에서 쭉쭉 뻗어나가는 게 담쟁이는 우리 성도의 교제 같습니다 하시면서 담쟁이 신청하셨어요.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좋은 씨앗 앨범에서 담쟁이 그리고 유효림이 부른 우물가의 여인처럼이었습니다. 6067번님께서 우리 진선이가 며느리로 온 지 벌써 2년여. 주님께서 귀한 생명 주시고 우리 손녀 최지윤 지금은 인큐베이터에 있어서 안쓰럽지만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있어서 빠르면 추석 전에 인큐 탈출한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쁜 며느리 힘내자. 엄마의 며느리로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너무나도 따뜻한 글.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신청하셨거든요. 함께 들을까요?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이경미가 불렀고요. 아름다운 세상 앨범에서 감사해까지 함께했습니다. 오 여사님 담낭 제거 수술 잘 됐으리라 믿고요. 회복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491번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까요? 터치 아미가 부릅니다.

아미, 터치, 그리고 유은성이 부른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두 곡이었습니다. 주일 오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주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 하루 보내시길 원합니다. 명절이 있어서 바쁜 한 주로 보낼 텐데요. 감사를 잊지 않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한 주가 되길 또한 원합니다. 오늘 끝곡은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서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 전해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삶이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듯이 사람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 마음의 껍질을 벗어야만 합니다. 지나간 일을 이제 던져버리십시오. 비록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초대한 삶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삶 말입니다. 한스 크루파의 마음의 여행자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입니다. 루이자 스테드가 작사하고 윌리엄 제이스 커크 패트릭이 작곡한 찬송가로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기쁘고 든든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의 확신이 담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인 루이자 스테드 여사는 청소년 시절 선교사로 소명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훈련을 그만두고 미국인 스테드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어느 여름날 루이자 스테드 여사는 남편과 딸을 데리고 뉴욕주 롱아일랜드 해변으로 해수욕을 하러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한참 일광욕을 즐기는데 어디선가 소년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고 그것이 그녀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스테디 여사는 큰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술잔에 빠진 자나 물속에 빠진 자는 살아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의 깊은 바다에 빠진 자는 죽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녀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녀는 주님만을 의지하면 끝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됐고 이 같은 신앙으로 남편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극복하고 딸과 함께 남아프리카로 가 15년간 선교사로 일했으며 세상을 마칠 때까지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했다고 합니다. 슬픔을 위로받은 은혜의 체험을 담고 있는 찬송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우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워서요, 운동은 잠시 미뤄두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더위도 한풀 꺾였으니까 몸을 다시 깨워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근력운동은 일주일에 90분에서 120분 정도가 적당하고,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할 때 건강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자세로요 버티는 월 스쿼트 같은 짧은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은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꾸준히 움직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아끼는 것도 우리 삶을 건강하게 지키는 좋은 습관이겠죠. 자, 오늘부터 가볍게 걷고 계단 한번 오르고 근육에 빡 힘 한번 줘보시면 어떨까요?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첫 곡은 웨이옴 달리기. 네, 달리기 운동 중에 정말 달리기 정말 정말 좋죠. 네, 자, 주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 오셔서 여기도 달려 오십시오. 네, 달리기 좋으니까. 이쁜아님 오늘도 달려와 주셨습니다. 린나 천사님,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되었고 매일매일이 조마조마 연속이었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는 것겠죠? 이제 잘할 수 있겠죠? 하셨는데. 잘하고 계시죠? 네, 좀 믿습니다. 주님이 믿으실 것 같아요. 성실한. 직장에서는 정말 성실한 일을 해야죠. 가끔 교회 일 바쁘다고, 교회 일 하러 간다고, 자기 일을 미뤄두거나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만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직장 일도 공부도 하나님 일인 걸 기억하십시오. 저 흥분하기 전에 찬양 오늘 또 많이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강창 섬김 지영 십자가 저의 목소리입니다. 인생 한번. 그리고 한곡더 갈게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입니다. 은혜 아니면.

충주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황집사입니다. 댕그리님. 올해는 외딴 곳 교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어 CBS 라디오와 늘 함께하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뭐 교사실 뭐 이런 방이 있는데 외 떨어진 것이 또 있나 보죠. 혼자. 완전이네요. 완전. 와, 너무 좋네요. 네. 최인혁 전도사님 방송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예, 호칭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인데 이러실 것 같은데 호칭이 뭐가 중요해요. 네. 응원합니다. 자, 부르심 장윤영, 아미 아람이죠. 파이팅. 그리고 지선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준비했습니다. 그 교포 연주자죠. 네, 데니정의 색소폰 연주고요. 노래 누가 하냐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셔야 됩니다. 네, 듣고 올게요.

김대환 우리 때문에까지 듣고 왔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나날님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 선교원금 하고 있다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님도 감사히 잘 듣고 있다고. 예, 아이, 바쁘신가 봐요. 축복합니다. 자, 1부 끝곡이에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한웅재 목사님의 목소리 준비했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주십시오.

0: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광야를 지나며 희주일의 찬양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계시죠?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포인트 좀 알려주시고, 네, 깔아주시고. 그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좋은 선물이 어딨어요? 이게 무슨 진짜 다이아몬드에 비하겠습니까? 어디 비교가 돼요? 신앙을 평생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 많이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순이님이 목사님들 은혜로운 찬양과 지혜로운 말씀 통해 힘주시고 일하며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힘이 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렇게 주일 일상, 오늘은 뭐 찬양을 많이 보내드리지만 그래도 달려와 주세요. 네, 프리지아님도 새벽부터 하루 종일 찬양으로 함께 할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하죠. 자, 온기장이 온 땅이요. 그리고 우리 주의 성령이 그 다음에 어노인팅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같은 평화. 아침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곡더 이어갈게요. 하나님의 열심까지 범킵니다.
1: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네. 88세 아빠와 점심 먹고 헤어지는 길에 어느새 작고 아이처럼 변해가는 아빠의 뒷모습에 주님 동행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몇 차례 가까운 교회로 예배드리러 모시고 갔었는데 정말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잘하셨어요. 처음엔 귀찮다고 하시더니 지난주에는 혼자 가셨다고. 너무 일찍 가셔서 한 시간 이상 예배당에 계시면서 기도하시다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 세상에. 아이고. 이번 주도 오늘도 가셨겠죠.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너무 눈물 나네요. 예.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주님 이 땅에 외로운 어르신들과 동행해 주시길 마무리 기도를 진희님이 또 해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처럼 지미선 그리고 오벳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피아워십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곡 어때? 우리 어릴 적 교회, 지금의 교회는 너무 비교가 되죠. 저희 어릴 때 저 같은 세대는 가난하고 참 아날로그 시절에 가장 최고의 최저의 시대에서 최고의 첨단 시대, 부유한 시대를 같이 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운 건 그 어릴 적 교회는 가장 큰 예배당이었고 또 정말 즐거운 시간이 참 많았던, 그리고 학교와 달리 다른 달란트도 다 인정받았던 곳이 아닌가. 여름 성경학교는 난리 났죠. 정말 동네 애들 막 와서 같이 그리고 그때 그냥 다 전도가 됐어요. 그냥 왔어요. 계속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오늘 그런 노래를 담았습니다. 예전에 뜻밖의 손님이라고 고은이 이정란의 이정란 씨가 남편과 아까 밴드를 같이 했는데요. 뜻밖의 손님의 내가 다닌 교회가 그런 교회를 얘기하네요. 어릴 적 교회도 떠올려 보고요. 여러분 함께 이곳 그대로 감상해 보시죠.

네, 내가 다닌 교회. 진짜 저는 그냥 옛날 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서 바닷가 막 이게 막 떠올라요. 아, 정말 정말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 중에 최고의 추억이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교회 떠나기 전에 여러분 꼭 옆에 분들에게 조이포유를 알려주신다면 그분들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제발 부탁, please. 네. 자, 소양의 반석 위에 Upon This Rock 이렇게 돼 있죠. 네, 샌디 패티가 불렀던 걸 번안해서 네, 그 소양의 1집의 타이틀곡 같이 돼 있었습니다. 이곡 보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나의 실수, 편견, 부족함까지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도 최선의 삶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

0: 것들을 싹 빼면 자기 삶이 완벽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허접함과 못마땅함이 포함될 때 그제야 그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에 편견이 사라지고 오해가 없으면 생이 완벽해질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가장 고도로 프로그래밍된 게 지금 모두의 삶이라고요. 못 하나 빼거나 더할 게 없어요. 배경옥 인터뷰집 다른 남자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냥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1: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62편의 시인은 사람들에게 포위당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시인은 그 사람들을 향해 먼저 소리치지 않습니다. 몸을 돌려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깐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김지철 목사님은 시편 62편 묵상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불행의 대부분은 자기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 데서 온다. 주일 오후 지난 주간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40번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중에서 네 번째 곡인 테너 아리아 파수꾼의 노래를 듣는 시온을 테너 다니엘 요한센 네덜란드 바흐 소사이어티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초롬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40번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중에서 네 번째 곡인 테너 아리아 파수꾼의 노래를 듣는 시온을 테너 다니엘 요한센 네덜란드 바흐 소사이어티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이 웨이홈의 곡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독일 찬송가 아인페스트 브루크 이스트 운저 고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토마스 앤스의 찬양으로 듣고요. 이어서 시편 23편을 노래한 The King of Love My Shepherd Is 사랑의 왕 내 목자시니 마라나타 힘스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1868년 헨리 베이커가 찬송시를 썼고요. 마라나타 힘스는 아일랜드 선율에 켈틱 편곡을 더해 사랑의 왕, 나의 목자시니 그 선하심은 그치지 않네라는 고백을 차분히 노래합니다. 그리고 조혜영 곡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서울 코랄랩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토마스 헨스의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아임페스트 브루크 이스트 운저곳, 그리고 The King of Love, My Shepherd is, 사랑의 왕 내 목자시니, 마라나타 힘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조혜영 곡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서울 코랄랩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인의 마음을 담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시편 62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주 임재 안에서 김수지의 찬양이었고요. 홍지열 편곡 피난처 있으니 분당 우리 교회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조성은 편곡 은혜 아니면 윤학원 코랄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2262번님이 보내주신 나무엔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들려드려요.

김지철 목사님이 시편 62편 묵상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쏟아놓은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미 다 쏟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잠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잠함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주일 오후 한 주간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남은 주일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5: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S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 만남의 광장 좋아하세요? 어딘가 사람들이 떠나고 또 모여들고 북적북적한 사람들이 오가는 곳. 이 성경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물가죠. 사연이 많은 우물가. 기억나는 거 어디 있으세요?
1: 그 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도 하셨잖아요. 네.
2: 저는 친구들이랑 그 만남의 광장에서 항상 만나서 어디 여행 갔던
3: 어딘지
2: 알죠. 농담이고 성경에서 저는 모세가 십보라하고 만났던 그 우물가. 다른 뭐 불량한 목자들 다 쫓아내고 결국은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한 그 우물가가 생각나요.
4: 맞아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삭이랑 야곱도 우물가를 통해서 짝도 만나고 길이 잘 열렸다고 그랬거든요. 네.
3: 아니 이 물바가지에 버들잎을 딱 띄우던 것이 성경에도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저희의 목마름을 채워줄 우물이 요즘은 없는지 그 우물가로 우리 목사님들 세 분께서 좀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초대합니다.
3: 어디 네. 요즘은 없나요? 어디
5: 있죠.
3: 아 있나요? 네.
5: 설교 시간에.
6: 저도 뭐 초대해 드릴게요.
0: 다들 아시는 곳이 있으시고
2: 어디 있으시죠? 네. 강원도 목사님만. 네.
7: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 직접 가서. 분위기가.
0: 네. 목사님들 대기실에서 함께 입을 맞추고 오신 것 같은데. 자, 너무나 가까이 있음에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우물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설교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강은도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7: 그 우리나라 문학에 보면 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성경에도 다 나옵니다. 뭐 이렇게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이 조스라는 영화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복선의 역할을 굉장히 극대화시켰잖아요. 이제 성경에서는 지명이나 그다음에 사람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 들었던 독자들에게 굉장한 집중력과 어떤 호기심을 주게 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우물가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보실 때 첫 번째는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유사성이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주 섬세하게 차별성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딱 펼쳐지거든요. 근데 유사성의 특징은 뭐냐? 이게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게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여자의 공간이고 남자가 들어가면 이거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 공간이라고 하는 선의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종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공통된 유사성의 이야기가 결론으로 갑니다. 결혼입니다. 배필을 만나요. 짝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 뭐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종이 이렇게 만나게 하든지 그게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하도록 종에게 맡기죠. 환도뼈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언약을 맺게 합니다. 이쪽 지역 사람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여자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또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자를 구해오려고 하면 현대적 생각 속에서는 도련님이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이게 뭐 계란형인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귀여운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다가와서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주인의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물가로 갈 거고 이렇게 서성대고 있으면 한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짐승을 먹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짝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 영부터 시작하고 뭐 십보라를 만나는 장면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이 여인을 만나는 절정적인 장소가 데이트 장소 중에서 1번 핫플레이스가 바로 우물가였던 거죠. 물론 그 내용 속에서 아주 조금씩의 차별성은 등장하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의 금기를 동시에 넘어서는 거예요. 여자의 공간이었던 우물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마리아 땅을 제 아들한테 설명 안 하시고

0: 잠시 심부름 시키시고 뭐 이렇게 사오라고 네. 시켰어요. 근데 시키는데 한두 명 가면 될 텐데 12명 다 보낸 걸로 봐. 집단 지성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만도 안 돼. 12명이 생각 없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금괴 땅으로 가시고 한낮 정오에 그 뜨거운 열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것 같은 그 뜨거운 열기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누군가를 기다리신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먼저 말을 건네시죠. 나에게 물 좀 다오. 근데 이 여인의 답변이 참 묘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하고 급이 다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와 모든 것 속에 오셔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능지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구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 아,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님께 자꾸 일회용 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수, 그냥 이따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물가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의 금기를 뛰어넘으신 그 위대한 사건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사랑이죠. 사랑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것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바치라는 얘기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는 위대한 사건. 우리의 진짜 우물가는 오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관계 속에서 언어와 찬양과 수많은 것들로 찾아오셔서 너 괜찮냐? 목 많이 마를 텐데, 그냥 살면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내가 너라면 난 이런 것을 구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일회용 같은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하시는 생수의 기쁨을 지금도 열어놓으시는 주님. 더 놀라운 사실은 가장 저주받았다는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사마리아의 최초의 전도자가 됐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 지혜로운 것을 아멘.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더 목마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물만 깊지 않는다면 뭐든지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생각 없으신가요? 야, 진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일 실컷 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관계에 대한 목마름. 저는 그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해갈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우물가에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누려지는 복이 있기를 아멘. 바라는 겁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물가에 오신 주님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적의 공간, 그 우물가에 우리도 오늘 시간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해갈의 은혜를 받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특히 이제 팔레스틴처럼 척박한 땅에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그 오아시스예요. 생명을 상징하죠. 근데 이제 우물가로 찾아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을 구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인의 관계, 또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어요. 부정한 여인과 어떤 경건한 어떤 유대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계급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 구조 속에서는 서로 이게 만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 근데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걸리면 그거는 뭐 신분과 아무 관계 없어요.

둘은 생명을 차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물 좀 다오. 이거 뭐 방법 없죠. 물 좀 달라는데. 근데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명적 말씀이 이 여인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마시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러 오는 행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어떤 의도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 오는 행위는 물 때문만이 아니라 물을 길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여인의 욕구와도 관계가 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그럼 그동안의 이 목마른 거, 물로 상징되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의 추구는 뭐였을까? 남자였습니다. 남자. 여러 남자를 뒀어요. 남편들이 아니에요. 뭐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가 막힌 걸 건든 거예요. 네 남편을 좀 불러와라 이렇게. 아니 이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전에 남편 다섯을 뒀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은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모든 이 굶주림, 배고픔,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만족을 구했는데 만족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인이 갑자기 깨달아요. 아, 이건 보통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여입니다. 선지자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는 모든 것을 아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드디어 이 여인이 정말로 자신을 갈급하게 만드는, 그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여인이 상당히 깊은 영적인 어떤 구도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물을 길러왔지만 사실은 근원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고, 근데 그 굶주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추구했던 것은 남자였고, 근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어떤 영적인 배고픔으로 인한 육적인 것을 채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께서 주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제가 지금 예배 드렸는데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만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사실 이 수가성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가성이 세겜을 말합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이후에 옮겨진 수도가 세겜성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그리스림산과 에발산이 있고, 베델 서소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이 예배 처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수가성 여인이란 말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뜻이죠.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예루살렘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 내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와서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걸 탁 건든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배는 그 예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답. 그 순간 뭐 여인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아까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전도자가 되는, 왜 전도자가 돼요? 깨달음이 오니까. 깨닫지 못한 자들이 전도해서 세상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물가란 육체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장소이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하는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우물가는 어디일까요?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가 우물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온전히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디서 뭘 찾으시려고요? 근데 더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배가
상업적으로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 오던 당시에도 그 말씀

0: 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배당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진정한 예배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한국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배가 막 드리니까 복받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어떤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순간 예배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네.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진짜 우물을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성경에서의 우물은 성지는 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우물이 부족한 곳이니까 거기에서 우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물을 공급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우물은 좀 더 영적으로 재해석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이 우물인 것을 드러내시죠. 생수이자 생수를 공급하시는 우물로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그런가 하면 또 팔복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만이 예수께 나오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못 나와요. 사슴은 열이 있는 동물이라 자주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 열이 식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냥 온 전속력을 다해서 달리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슴이나 노루들이 악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가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목말라 죽든지 잡혀먹고 죽든지 죽을 건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지에서는 목이 말라서 땅을 파면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들을 가끔씩 본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이하가 사실은 다윗의 시이면서도 동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더 보태서 카피해서 확장시킨 시가 시편 42편 43편입니다. 원 오리지널은 다윗의 시인 거죠. 다윗은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실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배경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국가를 딱 세우고 예루살렘에 도읍한 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로 옮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슨 일이든지 백사만산을 하나님의 얼굴을 비우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내가는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람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소가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그는 아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절 3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42편은 좀 전에 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의 탄식, 갈증을 노래한 것이고 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바로 말리 타고 쫓겨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제사장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들

0: 다윗의 탄식을 시편 42편 43편으로 고백한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죽음 직전에 아주 조그만 오아시스, 오아시스도 아닌 조그만 오아시스 같은 야자나무 밑에 녹슨 펌프 하나가 있는 걸 발견해요. 그 옆에 메모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항아리가 땅에 묻혀 있었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물이 나올 것입니다. PS. 물을 모두 부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 나그네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물이에요. 이거 지금 내가 마셔야 사. 이걸 마셔버릴 것인가? 아니면 붓고 펌프질을 할 것인가? 녹슨 펌프를 아무리 봐도 이게 작동할 것 같지가 않아. 그렇다가 기왕에 이거 마셔도 얼마 가다가 목말라 죽을 건 뻔하니까 그냥 믿기로 합니다. 거기다가 물을 다 붓고 펌프질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물이 몽땅 다 들어가서 손해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음 뻑뻑뻑뻑 하는 소리와 함께 밑에 차가운 물이 확 쏟아 펌프가 나옵니다. 그 펌프에 물을 받아가지고 샤워도 하고 물도 마시고 물을 더 채워가지고 가면서 그 메모 밑에다가 이렇게 쓴 거죠. Believe me, 절 믿으세요. 자기도 쓴 거예요. It really works. 정말 이 물이 나옵니다. You have to give it all away. Before you can get anything back. 만일 당신이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부어야 됩니다. 멋진 말을 거기다 쓰죠. 하나님은 이 세상 험악한 사막 같은 세상 한복판에 녹슨 펌프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작동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아무리 봐도 엉망인 소리, 별아별 소문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내가 봐도 별로 그렇게 잘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믿고 올인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영생의 생수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 아멘.
0: 참된 생명수 우물가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설교를 듣고 있는 곳이 분명히 스튜디오인데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갈급한 문제들 다 있으실 텐데 누구는 쭈뼛쭈뼛 이런 걸음으로 우물가로 올 테고 또 누구는 이게 해결하기 정말 어렵게 남담한 심정으로 또 누구는 상한 마음 그 상태로 모여들 텐데 정말 다 갈급하다는 거 공통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목사님.
3: 네. 오늘은 좀 복수할 겸
1: 네.
3: 맨날 뭐 우리가 맨날 그 질문을 받잖아요.
1: 네.
3: 제가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4: 질문 타임이요.
3: 목이 마르신가요?
1: 네.
3: 물 드세요, 물 드세요.
5: 깜짝 놀랐네. 유재하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생수 대신에 쌀떼기 없는 거 먹어가지고 더 진짜 더 목마른 일을 하는지 그건 어떤 건지 말 좀 해주세요.
0: 여태까지는 물만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예배에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 네. 이런 기분이셨군요.
1: 해줘. 해줘. 그러니까.
6: 우리가 준비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1: 네.
6: 아, 저는 최근에 그런 상황이 제 삶 속에 있었었어요. 그래갖고 몇 개월 동안 저랑 제 아내랑 굉장히 오래, 그 3개월 동안은 힘들다기보다 좀 이렇게 어려움들 조마조마한 시간을 갔다가 저희 교회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특별 새벽 기도에 하필 목사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어라. 그냥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그냥 울어라는데 제가 정말 이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사역한 지도 좀 오래됐고 그런데 정말

0: 그 기도하는 시간에 강단에 올라가서 엉엉 울었어요. 정말 엉엉 엉엉 우는데 목사님들이 막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목사님들마다 저를 오셔갖고 막 안수해주시는데 제가 막 울음이 터져갖고 이렇게 울어봤던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막 펑펑 울었던 그 울음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한 어떤 목마름 해소가 있었던 시간이었었거든요. 그 새벽 기도가. 그래서 그때 그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지금도 계속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죠. 네.
1: 지금 또 어려운 과정에 있으니까 네. 뭐 그러실 거예요.
0: 눈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참 시원한 오아시스를 받는 것 같은 갈증이 네. 해결됐던 경험이 있었어요.
1: 모인 씨는 목마르세요?
2: 저는 사실 정말 늘 목이 마르거든요. 네. 영적, 영적으로 사실 예배에 대한 그런 목마름도 되게 크고 항상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이제 그 아이들 키우는 거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사실 그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하면서도 어떤 날은 이제 시간이 좀 생겼을 때 영화 한 편 볼까? 그러니까 이제 뭐 드라마 하나 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다른 거로 이제 저의 갈증을 좀 채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뭔가가 되게 채워지지 않은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가서 또 자꾸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 다른 좀 이렇게 갈급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네.
0: 우물가예요.
2: 저에게 이 올포원이 네. 저에겐 정말 가장
0: 맞아.
2: 최고의 우물가입니다.
0: 맞아요. 네. 맞아. 네.
3: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서 성경 말씀 중에 어찌하는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리요. 뭐 이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세상 살면서 하나만 제 마음속에서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그 한물만 나와야 되는데 맨날 세상에 나가니까 이물도 필요하고 저물도 필요하고 뇌물도 필요하고 황금도 필요하고 막 이런 게 막 너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항상 깨지거든요. 근데 또 나가면은 단물이 없어지고 또 쓴물을 찾게 되고 이게 만나니까 이 예배의 갈증이 항상 있으면서 또 자꾸 제가 좀 막 벗어나려고 하고 또 세상의 단물을 찾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목사님들과 함께 좀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정갈하게 물을 한번 좀 깨끗하게 한번 갈 필요가 있다.
1: 저는 평소에 그렇게 물을 찾아 먹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물을 먹는 게. 그래서 그냥 갈증이 정말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 축이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 특히 피부에.
1: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목이 안 마르더라도 내가 꾸준히 계속 물을 수분을 섭취하겠구나 이렇게 조금 바꿨는데 신앙생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내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만 진짜 괜히 날짱 막 열심히 하는 척 막 이 모든 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네. 날 도와주실 거고 저는 정말 목마름이 간절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었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반성이 돼서 이제는 그냥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듯이 지금 신앙생활도 조금은 거기에 가깝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5: 목사님들의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해녀들이 이렇게 갈증이 심하구나. 네,
1: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힘드네요. 네. 예.
5: 그렇구나. 목사님들이 이런 기분이셨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정말 내 상태가 어떤지는 목사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된 것도 같아요. 네.
0: 복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 자,
1: 네, 복수의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딴 우물 팔 때가 아니에요, 지금.
3: 주님이 계시는 은혜의 한 우물만 제대로 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네. 가라!
1: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보자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리브가도, 라헬도, 십보라도, 하갈도, 왜 우물가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아까 설교에도 잠깐 얘기는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건 뭘 말하는 거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린 걸 보면은, 남성들한테는 또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듣고 싶고, 거든요. 단순한 그 만남의 장소 그 이상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5: 강은동 목사님.
6: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0: 나는 여성이 머물러야 되고 여자 자기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곳이고 그 한계가 또 오롯이 드러나는 곳이 우물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한계가 한계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만남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족을 구성하는 거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시고 신랑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 만남의 궁극적인 것이 딱 일어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이 우물가 이야기가 보이는 것은 우리의 진짜 신랑은 누구인가.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우물가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유사성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로 점점 귀결점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만나는 거고 누리는 거고 너무 놀랍게도 그것을 물 마시듯이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내 삶을 다시 죽음에서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우리 존재인데 그러니까 물을 먹는 행위를 그 이전 행위를 또 하나의 말로 하자면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 물을 먹음으로써 살아가는 부활적 상징적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우물가 내 인생에서 진짜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는 곳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고 예배를 경험하는 곳 죽음이 생명을 만나는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그 우물가를 좀 가봐야 되겠네요.
2: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까 세 분 다 초대하시겠다고 하셨나 봐요. 네.
3: 저는 또 예수님께서 첫 전도를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을 붙잡고 하신 이유가 참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서정호 목사님께 성경에서 물 우물을 특별한 의미로 여기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왜 복 있는 사람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점도 궁금합니다.
4: 특별히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의도적으로 심은 거죠. 그렇죠.
2: 네.
4: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데나 자라는 나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단순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성된 정원 속의 나무인 거죠. 실제로 중동 지역에도 가보면 그 사막 한복판에 정말 오아시스처럼 부호들이 정원을 만들어 놓고 뭐 폭포도 만들어 놓고 나그네들을 들어오면 마치 거기가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이런 전통들이 다 사실은 중동 지역의 그 문화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냥 자연적인 시냇가는 가뭄이 들면 뭐 거기도 물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시편 1편에 나오는 거기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물이 말라도 하나님 물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무라는 뜻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이거는 보통 그냥 산 뭐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여기 우물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의 우물도 야곱이 팠으니까 거기 우물이 생긴 거지 자연적으로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이 우물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처럼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내 안에 너희 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우물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 이 여러 사람들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목마름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과연 갈증이 조금 풀리셨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갈급하실까요? 하정우 목사님.
5: 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맥락에서 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어느 지점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예요. 근데 이제 앞부분도 읽으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0: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일곱 마디 말씀 중에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말씀인데 그럼 네 번째 말씀이 또 궁금해지죠. 네 번째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느낀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내가 목마르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은 구속사역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심이에요. 그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건, 그 고백의 끝자락이 내가 목마르다예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음 말씀이 여섯 번째 말씀인데 그게 나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목마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마르다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이제 군 병정들이 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목마르다라고 한 고백은 마치 42.195 그 마라톤 경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만나는 갈증 같은 거. 진짜 모든 경주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나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갈증은 어떻게 풀리는 것일까? 그럼 도대체 뭐예요? 거기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속사역에 우리가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42.195의 마지막 지점에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사역의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목마르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마르다라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때 예수님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맛있게 살고 있다면 그분이 아마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1: 네, 우물가라는 곳이 평범한 그냥 물을 길고 이런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무슨 삶의 문제들을 다 풀어놓고 만나는 인생 상담소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는데 올포원 우물가에서 즉석으로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패널분들 의자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질문지가 하나 꽂혀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2: 의자 주변?
1: 네. 의자 주변. 떨어졌다. 당첨이다.
3: 진짜 리얼이네요.
1: 아까 뭐 숨겨가지고 막 몰래 꽂아놓고 갔잖아요.
2: 아, 정말요?
1: 네.
2: 아유, 제작진들 준비 많이 하시네. 네.
1: 자, 어떤 질문인지, 목사님께 읽어주세요.
2: 이거 목사님들 전혀 모르시는 거죠?
1: 네.
2: 네. 아, 제가 지금 막건에서 따끈따끈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주제에서는 살짝 벗어나는 것 같지만, 자, 목사님들이
3: 되게 좋아.
2: 사모님을 처음 만난 장소는 요거 좋다.
4: 우물 가겠지.
2: 아, 그러니까 요거 좋네. 어디셨는지 처음 나눈 대화는 뭐였고 첫 인상에서 하나님이 우물에서 만나게 한 내 배우자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우, 질문 좋다.
5: 별거 뭘 다 하네.
2: 재밌다.
5: 우물까지.
1: 네.
2: 서정호 목사님.
1: 네, 서정호 목사님부터.
4: 목사님 지금 얼굴 빨간지.
2: 아니요. 길게 해요, 짧게 해요. 아, 길게 하세요.
1: 편집하면 되니까요.
6: 저는 CC 회원이었는데 그 지회의 간사님이 회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모였는데 거기 집회에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그 간사님이 의도적으로 사진 요만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한 50여 명 찍은, 옛날에는 인화지가 비싸서 그랬는지 하여튼 요 생각만 반만한 사진에 50여 명 찍은 사진을 여기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맨 뒤에 구석에 있는 한 사람을 가르치면서 제가 학교 고등학교 선생할 때 이 자매가 어떠냐고 중매하실

0: 아.
1: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옆 사람을 봤어요. 아. 이 사람은 어떤데요? 그랬더니 아, 그 사람도 좋지. 그 친정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대장이야. 아, 난 이 사람이 좋은데요? 그랬어. 그리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난 거죠. 아무 말도 안 했고 뭐 무슨 이런저런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사람이 좋겠습니다 하고 결정했지. 와,
2: 사진 찍어요.
3: 사진 이렇게 몰려 이렇게 크게 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1: 어떻게
3: 이렇게 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1: 그래서 내가 목회할 건데 장모님 기도 대장이면 그건 뭐 틀림없냐 없지 않나. 그리고 결단을 하고 돌아와서 야. 제가 편지를 썼죠. 와. 그랬다가
2: 물 좀 근데 주시오.
4: 그 밑바닥에는 제가 보기에는요 엄청난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선택이 아니고 내가 된다.
1: 몰라요. 네. 이야.
4: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물가에서 만나신 건 맞네요.
3: 아, 맞네요. 아,
1: 그 모임이 우물가라고 그러면 우물가죠. 네.
2: 하정원 목사.
1: 다 얘기하는
3: 네.
1: 거.
3: 아, 네. 그럼요.
5: 궁금합니다.
2: 우물 좀 넘어가야
6: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7: 뭐, 아니, 있는 대로 얘기해야죠. 예. 저는 뭐 이제 대학교 시절에 학교 방송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제 클래식 아침에 목양길을 걸으며 그래서 클래식 소개해주는 저는 정오의 희망가요를
6: 나이 드시고
7: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약간 날라리과였었잖아요. 신학생이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제 아내는 뭐 목사님 딸이었고 저는 아니었고 별로 이제 저를 상종 안 하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비경건하고 그 친구는 너무 경건하고 그렇게 잘 안 되는 뭐 그냥 평범하게 만났는데 우물가 여인들이
4: 이제 여인들이
7: 여인들이 엮어졌어요. 이제 그 기숙사에 살았는데 제 아내가 네. 근데 이제 그 방송국에 있는데 우리 신학과의 여자 자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숙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애들이 앉아서 막 수다 떨고 있잖아요. 네네. 제 아내 보고 그분이 이게 하중환 내가 찍었으니까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거 방송이 나가도 되는 거
3: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거예요.
7: 제 아내는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 그 옆에 있는 그 같은 음악과 아니면 등등에 건드려라. 쉽게 말하자면 이건 음악과의 자존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제가 가는 길에 제 아내를 앞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엮었어요.
4: 그래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죠.
7: 네, 여인들. 우물가죠, 진짜. 수다 썼죠, 이렇게. 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 인기쟁이셨네.
1: 그러고 한 목소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
7: 아니 근데 저도 마음에 들었는데 저를 상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저를 예 그렇습니다.
4: 그러니까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네. 다 구한말 얘기 같아요. 바보 경장 뭐 이렇게 좀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신상
2: 네,
4: 신상
2: 네.
4: 한 23년 24년 된 얘기인데요. 뭐를 얘기했지만 저랑 아내랑 7살 차이나요. 저는 이제 학부 졸업하고 한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첫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제 아내가 대학교 한 3학년이었는데 교실 옆으로 이렇게 쓱 지나왔거든요. 와 진짜 나 영화 같았어. 진짜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는데 진짜 아니 진짜 저 목사예요. 저 진짜 빛이 나는데 심장이 막 뛰면서 묘하더라고. 아 진짜 이 여자구나. 근데 내가 한 마음 속에는 이 여자라는 생각이 들고 아우 될까?
3: 아 그렇지.
4: 근데 제가 진짜 그 여자랑 살고 있다니까.
2: 와 지금도 집에 가서 빛이 막 이렇게 나.
4: 빛이 없어.
2: 빛이 어디 갔나?
4: 예 빛이 있어요. 이게 같이 살면서 빛은 없어지고 빛이 이렇게 생겨.
2: 같이 바뀌었군요.
4: 아 그럼. 네.
3: 점이 하나 사라졌는데.
2: 아니 이창원 씨하고 오마주 씨도 지금 우물가로 파견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나가 방송 끝나고 녹화 끝나고 나가시는 걸로. 네. 녹화 끝나고 나가시는 걸로.
4: 신사.
2: 정말. 평생의 짝을 만나도 참 이 우물가에서 만난다면 또 이렇게 은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0: 상하던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있는 곳도 우물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또 한편 들었습니다. 온갖 갈증이 다 해결되는 우물가를 누구나 갈망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느냐가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지금 다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우물가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너는 지금 가장 뭐에 목이 마르냐? 라고 물으신다면,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2: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죠. 진짜 은혜 받고 싶어요. 이제 설교하면서, 사실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설교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거든요. 전 이제 1, 2, 3부에도 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를 진실하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실 전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0: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네, 하목사님.
3: 뭐, 넌 지금 뭐에 가장 목이 마르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약간 닭살 돋을 것 같은데. 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 사실은 뭐, 다른 것에 갈증 없습니다. 계속 살아오고 여러 가지 삶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뭐, 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벗어났죠. 또 질병, 몸에 뭐, 아픔도.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아, 주님 외에는 뭐 다른 거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외에는 뭐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주어졌잖아요. 뭐 그래서 내게 주신 주님, 생수이신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4: 작년 12월 달에 은퇴를 했으니까요. 1월, 2월, 3월 한 세 달 동안 정말 평소에는 갈 수 없었던 정말 많은 교회들, 후배 목사님들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마음속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절반 이상의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이 상처가 있고 아파하고 심지어는 건강상에도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나 더 일할 수 있을 거냐, 어느 장로님이 제게 물어보시길래 한 10년은 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주어진 시간은 한 10년이라고 지금 가정해놓고 10년 동안에 정말 병들고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목사님들 치유하고 쉬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조금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내가 능력이 있나.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세 달 겪어온 거는 불쌍한 우리 후배 목사님들 도울 수만 있다면 내가 뭘라도 도왔으면 좋겠고 한국교회의 미래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면 내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다. 요즘의 갈망은 그러고
0: 그때그때 갈망함이 다를 것 같지만 목사님들 이야기에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주님으로 또 통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인생의 우물가 가서 갈급함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외치고 끝인사 하도록 하죠. 얼른 우물가를 좀 같이 좀 뛰어가보죠.
5: 네,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고 주님의 생명수로
6: 하나 되는 시간
7: 올보와
5: 가자, 가자, 가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도한 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만약에 기도 응답이 없다면 잠시 멈춰서서 다음에 네 가지를 점검해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

그분의 뜻이 아닌 내 뜻과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 둘째, 그분의 계명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셋째, 기도가 거래로 변해 있는 건 아닌지. 마지막 넷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쵸, 이 네 가지. 이렇게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구하고 지켜야 할 그분의 계명을 따르며 끝내 이뤄주실 줄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더딘 기도 응답의 시간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22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커피소년 믿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없다고 느껴질 때 점검해 볼 포인트 네 가지. 그분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계획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건 내 어떤 욕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계명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기도가 거래로 변해 있는 건 아닌지. 마지막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우리의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헤아리시는 그분께서 가장 좋은 걸로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이걸 우린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면 언젠간 또 기도의 결실을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우리 스티그마님의 신청곡이고요. 남보라님 청하신 곡은 희즈윌 감사를 선택하기. 그리고 이길원 집사님 청하신 곡 송정미 헤리티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듣고요. 물병고기님 신청곡 샬롬노래 선교단 솔티의 주님이 주신 이 노래 그리고 한 곡 더 신형균님의 신청곡입니다. 홍순관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0: 성삼일체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1: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한 분이라는 뜻이야.
0: 아.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솔로 노래 선교단 솔티의 주님이 주신 이 노래, 그리고 이길원 집사님 청하신 송정미 피처링 헤리티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들었고요. 희지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남보라님 잘 들으셨죠? 그리고 앞서 한웅재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스티그마님의 신청곡까지 다섯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나무엔이고요. 나무가 부르는 노래 이어서 7312번님 청하신 곡이에요.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 더빛나님 신청곡 이연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김영순님 청하셨던 곡 옹기장이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아비가일님 청하신 주나와 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주나와 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아비가일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김영순님 청하신 옹기장의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더 빛나님 청하셨던 이연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었고요. 7312번님 신청곡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 나무엔 나무가 부르는 노래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디사이플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곡 듣고 2부에서 뵐게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재능을 부여받았다. 생명, 사랑, 그리고 웃음이 그것이다. 이런 소중한 재능들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배운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역시 기꺼이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줄 것이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크룩스 주님 날 보고 웃으시네. 유해피봄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 동안 보내주셨던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드려요. 또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에버그린님 청하신 곡 디아코니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듣고요. 문자 2262번으로 청하셨던 조한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안성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도 이어지고요. 해피강사님 청하신 곡은 손경민의 은혜 그리고 이성균님 신청곡 아미의 터치까지 다섯 곡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이성균님의 신청곡이었죠. 아미가 부르는 터치 방금 나눴고, 해피강사님 신청곡 손경민의 은혜, 그리고 안성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문자 2262번으로 청하셨던 곡 조한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접속곡이었고요. 앞서 에버그린님 신청곡 디아코니아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까지 다섯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따라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2009년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발매한 이 경쾌한 멜로디의 노래가 어쩌다 내 잠재기억에 자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다. 이 노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 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된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발랄할 수 있을까? 2026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초대교회 증인들처럼 사자밥이 될 일은 없지만 아침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지는 않는다. 저녁에 식구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면 다행이고 금요일을 맞아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올해가 겨우 3분의 1 정도 남았음을 깨닫는다. 등 떠밀려 여기까지 온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걸었는지도 퍽 의심스럽다. 하지만 의심의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친다. 나보다 먼저 고되지만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간 믿음의 선배가 분명 있다. 오늘은 그 선배 중 한 명의 책을 집어들었다. 저자는 천만 원을 약속했다가 실수로 1억 원을 기부하게 됐단다. 참 멋진 실수다. 그 실수에 동참하고자 나는 이 저자의 책이 나오면 꼭 산다. 내 수준에 맞게 금액은 조정해야겠지만 나도 따라쟁이가 되고 싶다.

인술이나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불쌍히 이길 걸 불쌍히 이기는 사람이 그 인술을 써야 그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헛다면 헛,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차이지. 인술을 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유진 표대를 향하여 코스모스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한웅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브라운 월십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마마스 브런치의 스텝스 그리고 나영환의 예수를 따라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정혜덕 작가의 칼럼 따라쟁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그 파이디온의 2009년 발표된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이 곡의 음원이 없네요. 저희 그 음원 창고에. 아 애석하게도. 오늘 샬롬 생각도 깊은 울림을 주는 글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살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주일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시간 동안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뷸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복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슴에 품고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으로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오현명과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서울 모태탑창단이 부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0장 1절과 8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전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음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와라 즐거운 우리 집 235장을 유용운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최미경과 한병진 국립합창단의 찬양이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박인수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김혜영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만세반석 열리니 나무엔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함께 합니다. 먼저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보내드리고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제목으로도 불리우는 찬양이죠. 손영진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드려요.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물가로 나오라 조이 오중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황병덕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은 갈보리 산 위에 프레쉬 유니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윤상은의 음성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합니다.

네, 주 되신 줄을 참 사랑하고 윤상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갈보리산 위에 150장 찬송 프레이즈 유니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숭실 남성 합창단의 곡 준비했고요. 김장현과 국립합창단의 시험 받을 때에 343장 찬송 그리고 이경미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샬롬 규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오늘 보내드립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손승연의 찬양 함께 하고요. 이어서 소리엘입니다. 보리라 두 곡 이어드릴게요.

무려 400여 년에 걸친 노예살이 습관을 단 1년 만에 벗겨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몸은 자유민이었으나 의식은 여전히 노예였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잘해보려고 해도 방법을 잘 모르며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겁 많고 소심해서 남이 받는 복을 부러워만 하는 사람일 수 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출발선상에 세우신다는 사실이다.

김세원의 삶을 걷는 민수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땅에 그분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도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한소리 중창단이었고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크로스의 선교합창단과 정영순 임현모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유창환의 음성으로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597장 찬송 함께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많이 불리우는 곡입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서울 장신대학교 글로리아 코럴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

0: 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0: 자연 한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송미영 집사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이밍,

0: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중심에는 말씀과 예배가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겠죠. 오늘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굿송 김대환의 찬양으로 회복하소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한 회복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1부는 이삭줍기,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주일 순서 CCN 캠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 2

하나 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한승희의 회복 이어들으신 곡 유은성 회복 시키소서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몸에 짙은 피로가 그리고 상처가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완벽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찬양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스티븐님 에베네셀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평강의 하나님 오늘 밤도 편안히 건강하게 잠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셨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젤라님께서 지난번 짝꿍 일 도와주다가 무거운 유리가 쓰러지는 바람에 왼쪽 종아리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도 뼈가 안 다쳐서 감사하네요 하는 사연 남겨주셨는데 정말 오늘 이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잘 회복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님께서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개막 기념일에 방송했을 때 그 당시에 신길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부 임원으로 찬양 봉사자로 그런 기억들이 추억들이 떠오르셨다고 청년부 주보에 매주 글도 썼다고 하셨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죠.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지난번에 저희 콘서트 할 때 신길교회가 장소 제공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자 찬양 쭉 이어서 들을게요. 에베네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리고 치료와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신혜숙님 신청곡도 준비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은 오늘 송정미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에베네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어웨이크닝 신승윤, 여호와 라파, 송정미,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전해드렸습니다. 8183님 신청하신 하루의 은혜, 오늘은 원데이 워십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러브 유님께서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초조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 김석균의 찬양 함께합니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 찬양을 불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곡을 불렀습니다. 김시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들으셨고요. 앞서 하나님의 위로는 김석균 목사님 음성으로 또 원데이 워십의 하루의 은혜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최인호님께서 지난번 긴 사연 보내주셨었어요. 시골 작은아버지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간의 작은 오해로 서로 연락이 없었는데 아픈 것까지 알려주지 않은 친척들에게 서운한 마음과 아플 때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 못한 게 아쉬워요. 이제 마흔 중반이 된 제가 어렸을 적 시골에 가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말이죠. 작은아버지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보고 싶습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하는 사연 보내오셨어요. 우리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 하늘소망입니다. 민호기, 곽윤찬의 피아노 연주 버전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하겠습니다.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칭찬에 정말 무색합니다. 남의 단점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3대 11 법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칭찬과 장점은 3단계밖에 퍼져나가지 않지만 단점과 안 좋은 말은 11단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대신 지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이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온전히 품고 평생 품고 살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것 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토요일과 주일 2부는 예배 시간으로 마련합니다. Worship and Praise. 두 곡을 쭉 들으셨는데요. 꽤 긴 라이브 워십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들으신 곡은 잔치공동체의 찬양으로 전신갑주 우린 굳게 서가네 그리고 패션코리아였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전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블리스 워십의 주 보혈 준비했고요. 이선환 워십 프로젝트, 부흥케 하옵소서, 또 힐링힐 워십의 설교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블리스 워십의 주보혈, 이선환 워십 프로젝트, 부흥케 하옵소서 전해드렸고요. 힐링힐 워십의 설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CCC 라이브 워십, 우리는 주를 향해 뛰네 준비하고 있고요. 홀리조이 워십의 우리를 부르신, 찬심 워십의 주의 임재 안에 나는 만족하네 준비해봤습니다.

워십앤프레이즈로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은 워십팀들이 있구나 싶습니다. 자, 먼저 들으신 곡 CCC 라이브 워십 김정균 리더 우리는 주를 향해 뛰네 먼저 들으셨고요. 홀리조이 워십의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찬쉼 워십 주의 임재 안에 나는 만족하네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홀리피플 워십입니다. 주의 영이 임했네.

홀리 피플 워십의 주의 영이 임했네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브라이드 워십 안재우 리더의 찬양, 끝곡으로는 오메가 워십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 준비했습니다. 전해드리면서 오늘 물러갈게요.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슴에 품고 있는 소원이고 또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도 또 잊고 죄로 빠져드는 게 바로 우리이기도 하고요.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 밤낮을 걸어갔지만 굴 속에 들어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빛을 피해 숨어든 우리를 찾아 먹이고 입히시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은혜 입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또 입고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섰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은혜 입고 감사하다가 입고 이런 부족한 어리석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지금도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찬송가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이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 거고요. 에베네슬님께서 신청하신 찬송가 620장도 이어집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유턴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라모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스티븐님께서 가을에 평화로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소풍이라는 곡이고요. 찬양하는 사람들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한홍재 목사가 부른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장윤영이 부릅니다. 야베스의 기도.

들리는 모든 곡들이 참 좋지만 찬송과 찬양이 다 마음에 와 닿지만 오늘 저에게는 이 곡이 더 또 와 닿습니다. 구제여 광풍이 일어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었고요. 야베스의 기도는 장윤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이 곡 들려드려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에이니 김미라님의 신청곡 나를 봐도 없어서 박종호 송정미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서소희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찬송가 이어갑니다. 438장 내 혼이 은총 입어 나무인이 부릅니다.

찬송가 438장 내용혼이 은총 입어 나무엔이 불렀고요. 1부 끝곡은 피아워십 앨범에서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이 곡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9월 셋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달력 속에는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한때 한가위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 손꼽아 바라던 이날을 해마다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기도 전에 우리가 놓친 것을 아쉬워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세상이 한없이 복잡해지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할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긴 연휴를 맞이하기 전 끝마쳐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혹여 다 마무리하지 못하면 어쩌나, 완벽하지 않으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빈틈없이 맡겨진 일을 해내고 싶은 마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마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모든 마음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부르시며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소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시듯 여기까지 살아 돌아온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소서. 그 넉넉함을 배워 우리도 한 사람을 품어주게 하소서.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말없이 씻어주셨던 예수님, 우리도 그 침묵에 깃든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명절 연휴 동안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했고요. 박상규 내려놓음, 조수아가 부른 내 모습 내려놓고서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주아랑님께서 한 뿌리에서 쭉쭉 뻗어나가는 게 담쟁이는 우리 성도의 교제 같습니다 하시면서 담쟁이 신청하셨어요.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좋은 씨앗 앨범에서 담쟁이 그리고 유효림이 부른 우물가의 여인처럼이었습니다. 6067번님께서 우리 진선이가 며느리로 온 지 벌써 2년여. 주님께서 귀한 생명 주시고 우리 손녀 최지윤 지금은 인큐베이터에 있어서 안쓰럽지만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있어서 빠르면 추석 전에 인큐 탈출한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쁜 며느리 힘내자. 엄마의 며느리로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너무나도 따뜻한 글.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신청하셨거든요. 함께 들을까요?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이경미가 불렀고요. 아름다운 세상 앨범에서 감사해까지 함께했습니다. 오 여사님 담낭 제거 수술 잘 됐으리라 믿고요. 회복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491번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까요? 터치 아미가 부릅니다.

텐데요. 감사를 잊지 않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한 주가 되길 또한 원합니다. 오늘 끝곡은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서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 전해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미, 터치, 그리고 유은성이 부른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두 곡이었습니다. 주일 오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주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 하루 보내시길 원합니다. 명절이 있어서 바쁜 한 주로 보낼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입니다. 루이자 스테드가 작사하고 윌리엄 제이스 커크 패트릭이 작곡한 찬송가로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기쁘고 든든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의 확신이 담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인 루이자 스테드 여사는 청소년 시절 선교사로 소명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훈련을 그만두고 미국인 스테드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어느 여름날, 루이자 스테디 여사는 남편과 딸을 데리고 뉴욕주 롱아일랜드 해변으로 해수욕을 하러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한참 일광욕을 즐기는데 어디선가 소년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고 그것이 그녀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스테디 여사는 큰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술잔에 빠진 자나 물속에 빠진 자는 살아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의 깊은 바다에 빠진 자는 죽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녀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녀는 주님만을 의지하면 끝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됐고 이 같은 신앙으로 남편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극복하고 딸과 함께 남아프리카로 가 15년간 선교사로 일했으며 세상을 마칠 때까지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했다고 합니다. 슬픔을 위로받은 은혜의 체험을 담고 있는 찬송,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0: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1: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맡은 자리에서 저마다의 속도로 이 길을 함께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지켜주소서. 서로 등을 토닥이며 한 번 더 미소 짓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371장 보내드립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정한 물로 우리 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른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며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발자국에 우리의 흔적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유창원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 믿는 나 남 위해 신영욱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부부성악가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김남희와 녹향중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어서 돌아오오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박상희의 음성으로 주님 주실 화평 들으셨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가족을 향한 마음이 더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딸기맘님께서 요괴배새의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요. 연평아 조차미의 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지니사랑님 청하신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함께 할게요.

번예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빛과 소금의 찬양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리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지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한웅재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1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오늘은 언약을 따라가자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되 그들과의 거리를 약 2,000규빗쯤 유지하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좀 더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말씀의 빛이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은 나만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이의 길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 생명의 등불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멀지 않은 곳에 반드시 우리 앞길을 비추는 언약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의 빛으로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파도 같은 세상의 물결을 이겨내고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글로리아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59장 찬송입니다. 이한숙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유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곡 보내주셨던 곡들 가운데 두 곡 보내드립니다. 먼저 신혜숙님께서 청하셨던 남궁송옥의 나를 통하여 들으시고요. 배상진님께서 청하신 한이의 행복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잠시 잊고 있었는데 한때는 제 꿈이 돈가스집 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글을 쓰면서 추억을 들추는 작업을 하다 보니 잊고 있던 꿈도 생각나고 돈가스를 작게 썰어서 입에 넣어주시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다시 7살 아이로 잠시 돌아간 듯 싶습니다. 추억을 들추는 건 다소 낯간지럽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참 맛있는 시간이네요. 오늘 저녁은 아무래도 어머니 지은이랑 같이 맛있는 돈가스를 먹어야겠습니다.

3인용 식탁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추억들은 지금 어디에서 잠자고 있을까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577장 나으시고 길러주신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나윤선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가-

0: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2: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 강찬의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테나를 나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시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말의 여운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을 마주하는 월요일. 그래서인지 문득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늘 바깥을 향해 안테나를 세운 채 살아가죠. 이번 주는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런저런 일들 미리 처리하느라 더 분주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소음 대신 우리 안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차근차근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오늘 아침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Good Music Station. CBS FM.

시원한 아침. 포근포근하게 느껴지는 찬송들이죠.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Old Rugged Cross, 갈보리 산 위에였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앞두고 바쁘게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달력을 보니까 이번 한 주는 이제 반이 검정 글씨, 반이 달력 위에 빨간 숫자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들어있어요. 명절이 들어있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게는 어떤가요? 와, 추석이다, 이제 연휴다 하면서 마음이 가벼우실지, 아니면 이제 먼 곳 이동해 가야 하고 혹은 손님상도 치러야 하고 이래저래 머리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우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쪽입니다. 레인보우 앱 게시판 열려 있고요. 문자 주시려면 문자 참여 번호 샵 9390번 기억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9390입니다. 폴라리스님은 어제 교회 가셔서 바쁘셨대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였습니다. Tell it to Jesus,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릴리 오브 더 밸리, 내 진정 사모하는 브링잉 인 더 쉽스, 새벽부터 우리. 프리지아님은 와, 연휴에 여행 가시네요. 이번 추석날이 남편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70세가 되는 해라서 연휴 때 가족여행 일본으로 떠납니다 하면서 웃음소리를 붙여주셨고요. 왠지 프리지아님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 하면 폴라리스님은 울음 표시가 붙어있는 한 줄인데, 와, 너무 힘든 추석 연휴가 될 것 같다고. 바쁨이 가득 들어있는 연휴가 계획돼 있으신가 봐요. 아유,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저의 계획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의 일정은 우리 애청자분들과도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프로그램과도 관련돼 있잖아요. 저는 거의 입사 이래 처음으로 명절 연휴에 이번에 근무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방송 외에 이제 휴일 라디오 뉴스 당직 근무를 서야 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연휴 내내 근무가 없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이제 바꿔달라는 동료가 있어서 바꿔주다 보니까 근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이제 연휴 첫날만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요. 나머지 금, 토, 주일은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루하루의 주제를 정해놨습니다. 이제 금요일은 추석 당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석날 아침 집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면 좋을 만한 찬송가들 묶음으로 선보이려고 하고요. 토요일, 주말은 우리 프로그램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편찮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픈 이를 위한 혹은 아픈 가족을 두고 있는 댁을 위한 위로의 찬송가 모음집. 그리고 주일은 이제 일상 복귀를 앞두고 일상의 회복을 위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송가 모음집. 이렇게 각각의 주제를 정해 놓았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흐르는 곡은 Calm Down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일제강점기 23살의 나이에 조선에서 손꼽히는 거부가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땅을 상속받은 그는 안락한 삶을 누리는 대신 전 재산을 털어 일본으로 유출되는 우리 문화재를 사들였죠.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전영필 선생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신윤복의 미인도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를 지켜냈고 그렇게 세운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으로서 한국 미술사와 문화재 보호에 있어 지금까지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 부유함보다 보이지 않는 민족의 어리라는 영원한 가치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투자한 거죠.

이런 간송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참된 청지기의 사명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땅의 영광이 아닌 영원

온전히 빛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의 충성된 청지기.

Be still,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9월 21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태규님은 어제 모든 만물들도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이었습니다. 전 찬양대 테너 파트인데요. 찬양 도중 그만 한 박자 빨리 나가는 바람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모른 채 하고. 그럼요. 그래야죠. 당당하게 다음 소절로 이어나가 무난히

소화시켰습니다. 아유, 끝나고 얼마나 무안하고 미안하던지요. 아유, 그러실 게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아마 듣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걸요. 한태규 님이 제일 잘하는 분이라

못 이어나갔을 수도 있는데 한태규님은 얼른 잊고 당당하게 다음 소절로 무난히 이어나가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0865 문자 주신 분은 와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저희 집에 있는 녹보수에 녹보수는 녹색 보석 식물입니다. 여기에 꽃이 한 송이 피었어요. 저의 회갑 기념수로 3년 전에 선물 받은 식물인데 녹보수의 꽃말은 행운이랍니다. 이 꽃이 피기 어려운 식물에 꽃이 피었다는 건 게다가 꽃말이 행운인 식물에 꽃이 피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 우리 0865님 댁에 찾아갈런지 기대가 됩니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0: 큐큐큐큐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지금 전이검사 받으려 일찍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며 듣는 라디오. 마음의 위로와 편안함을 느끼면서 가고 있어요. 춥지 않아 감사하고 안 아파서 감사한 하루입니다. 비니님 잘 다녀오세요. 슬픔과 아픔은 단지 어제의 일일 뿐 우리의 오늘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카펜터스의 Only Yesterday,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는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교육 보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He lives, 부활하신 구세주,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 주는 살아계시고 였습니다. 아, 비공개로 오신 청취자 한 분은 매장에서 일하시는데요. 연휴 상관없이 일하신대요. 저희 매장은 연중 무휴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쉬는 날을 정해서 근무합니다. 전 오늘 쉬고 내일 모레 근무해요.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런 특집 진행한 적이 있었죠. 이제 명절 연휴에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모아서 쭉 방송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연 주신 우리 청취자분은 아유, 연중 무휴 매장에서 일하시는군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얕은 생각에, 와, 저기는 쉬는 날이 없어, 참 좋다, 이제 빨간 날에도 가면 열려있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그러네요. 정말 쉬는 날 없이 돌아가는 곳이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 정말 귀하게 주어지는 휴가일에 잘 알차게 충실히 쉬셔야겠네요. 오늘이 그날이라고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오셨습니다. 조이풀 조이풀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상쾌한 아침입니다. 자치센터에서 라인 댄스를 해요. 10월에 발표회가 있어요. 나름 열심히 했더니 허리가 아픕니다. 전 5학년 4반, 마음은 3학년 후반. 그래도 가보렵니다. 코스모스님, 아유, 5학년 4반이시면 그냥 청춘 정도가 아니시라 청청춘이세요. 청청춘. 예, 아, 라인 댄스. 그러니까 정확히 뭔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실제로 코스모스님 하시는 거 좀 보면 좋은데, 왜냐하면 라인 댄스를 할까 줌바 댄스를 할까 제가 한때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 줌바 댄스를 조금 해보다가 말았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라인 댄스가 더 맞지 않을까 그냥 어렴풋이 생각 중인데 어때요? 직접 해보신 분으로서 발표회 화이팅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블레스 어슈런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활기찬 곡들 나오니까 우리 게시판에 춤추는 레인이 이모티콘이 많이 나오네요. 주니비님, 아침 공기가 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다우 인 후스 프레젠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I hear thy welcome voice, 내 주의 보혈은. 아롱별님께서 어제 예배 때 이 곡을 찬양하다 울컥 하셨대요. 내 주의 보혈은, 아롱별님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아왔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때로 모험이 되죠.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투자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주님을 알기에 나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자만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마른 뼈처럼 가능성을 상실한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힘줄과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이고 주님의 생기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불어넣어 주실 하늘의 생기를 기대하십시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준비하라.

창안 창밖을 보면서 이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이 찬송가는 신기합니다. 봄에는 봄 노래 같고 여름엔 여름 노래 같고 가을에는 정말 가을에 딱 맞는

일자리 877이 새벽 출근하는데 이 쌀쌀함이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주신 귀한 가을 감사드리며 좋은 찬양 듣고 힘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자녀답게 살아보겠습니다. 행복만땅님은 21일 차 시편 말씀.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21일 차.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제 목소리로 녹음된 그 시편 말씀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20여일이 지났네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9월 28일부터는 CBS TV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고 들으실 수 있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로사님, 임산부 며느리, 태명이 우주, 그리고 칠순 저의 생일을 맞아서 일본으로 여행을 갑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로사님의 손주 태명이 우주예요. 와, 우주. 내년 이맘때쯤에는 우리 우주도 같이 추석을 맞이할 수 있겠네요. Jesus loves even me.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에이미 그란트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Jesus loves even me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출석 체크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종이학 접는 집사님. 와, 닉네임이 기도의 종이학 접는 집사님이시네요. 주니님은 손녀 이름이 서현이군요. 일곱 번째 생일. 외삼촌이 무슨 선물 원하냐 물었더니 서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것과 정성껏 쓴 손편지와. 예, 여기까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 활용 점정은 세 번째. 자기 영화 한 편 볼 돈을 주면 된다고 우리 7살짜리 꼬마 천사가 그랬대요. 예, 아, 이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정성껏 꾹꾹 눌러 쓴 손편지. 야, 이것도 대단한데. 나 영화 한 편 볼 돈을 달라고. 아, 너무너무 귀엽고 깜찍합니다. 근데 뭐 어디 혼자 보러 갈 수 있나요? 엄마, 아빠나 삼촌이 같이 가줘야죠. 참 귀엽고 아가 생일 축하합니다. 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끝곡은 뒷자리 3545 쓰시는 분의 신청곡인데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을. 이번 한 주 여러분 분주하실 텐데 어딜 가시던 조심히 잘 다니십시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신앙생활을 뭐 오래 했거나 아니면 이제 막 하게 된 분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바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 일 텐데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자, 신앙생활 잘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이런 걸 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임 되심을 알고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어떤 나만의 간증이 생긴다.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바뀐다. 야, 이게 성화의 삶이 아닐까. 예. 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돌이키며 회개하며 산다. 이외에도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고, 예,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삶의 곳곳에 변화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을 텐데, 자,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월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모노웨이브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 아침이 열렸습니다. 이은호님께서 이번 주는 3일만 보내면 추석 연휴 다들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남기셨고 우리 똥지혜님도 한 주에 시작하는 월요일이지만 뭐랄까 왠지 설레는 기대가 되는 한가위 명절이 있는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예, 기대가 돼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월요일이지만 좀 어깨가 한결 가벼운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출근길 하루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오늘 저 출근하는데 교통량은 평소 월요일보다 조금 많더라고요. 아마 이 추석을 앞두고 많이들 이동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출근길 나서실 때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 길이 좀 많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한나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닌 주님이 되는 것. 그게 잘 믿는 거 아닐까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매주일 우리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지혜도 조금씩 더 자라고 성장하고 또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하호호님께서 동경은 비 내리고 오후부터 태풍이 온대요 라고 일본에서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 사연 주셨는데 아, 좀 가을 태풍이겠네요. 예. 태풍이 오는구나 일본 쪽으로. 세력이 좀 약하게 큰 피해 입히지 않고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일본에서 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 중이죠. 어제 혹시 우리 대한민국 농구 결승전 보신 분 계실까요? 야, 주최국 일본을 꺾고 우리가 12년 만에 또 금메달을 목에 거는 아 감격적인 순간이었는데 아 저도 농구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일본이 무섭게 성장했거든요. 아 막 NBA로 막 선수들을 막 보내고 실력이 많이 일취월장했는데 이번에 우리 또 대표팀이 아 뭐 귀화한 선수 한 명도 없이 순수 토종 우리 대한민국 선수로 이루어진 대표팀이었는데 아 일본을 꺾고 그것도 두 번이나 꺾었어요. 예선전에서 한 번 꺾고 결승전에서 꺾고 귀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무튼 태풍은 잔잔하게 잘 지나가는 걸로.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

음악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월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풀 리버 월십의 햇살같이 비추는 주의 사랑

글로리아 예수 찬양 선교단의 이 하루도 들었고요. 히즈윌의 하루, 플리버 월십의 햇살같이 비추는 주의 사랑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아침 햇살님께서도 오랜만에 출첵 남겨요. 횡단보도 지금 신호 대기 중인데 예, 출첵 남깁니다 하셨고, 우리 0005번으로 늦깎이 그리스도인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라고 밝히신 우리 애청자님이신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말과 행동 전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안 가리고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의 어떤 가치관과 잘 맞아서 실천하려고 늘 노력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뒤늦게 복음을 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애청자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한 그 주님과의 첫사랑 속에서 나오는 마음인 거잖아요. 굉장히 뜨겁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마음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떤 초심이에요. 첫사랑이에요. 이걸 잘 우리가 간직하고, 예. 물론 때로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다시 또 찾고 회복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쭉쭉쭉 이런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방그리님께서 어제 뉴스에서 아시안게임 결과들을 봤습니다. 저는 테크볼 금메달 단계, 와 정말 대단한데 싶더라고요. 새로운 뉴 스포츠인데요. 이준석 선수가 회사도 관두고 훈련했다는데 결승전 진짜 완전 너무 멋있었습니다. 엄지척이에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우리 테크볼 금메달 땄습니까? 테크볼이 뭐죠 근데? 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무슨 족구 같은 건가 봐요. 세팍타크로 같은 건가? 헤딩으로 하고 발로 하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거 되게 신기하다. 예, 잠깐 보고 있는데, 이거 무슨 축구 트래핑 하는 것처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공을 상대방 쪽으로 넘기는,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이 결승전에서 이준석 선수가 금메달을 땄군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는 굉장히 뭐 새로운 종목들도 시범 종목이었다가 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많고, e스포츠도 아시안 게임의 그 정식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롤, 뭐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뭐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우리 오락실에서 했던 그런 게임들도 정식 금메달이 걸린 경기들입니다. 뭐 철권 뭐 이런 경기들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도 있나?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분홍토끼님께서 요즘 많이 고민되는 것,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온전히 맡기는 나의 삶인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 그러면서 요즘 기도하며 듣는 곡이 있는데요,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시면서 청하셨네요. 기프티드의 어떤 모습입니까? 이 곡 우리 분홍토끼님의 신청곡입니다.

어노인팅 예배 캠프 주 안에서 기뻐해 들었고요. 프롬갓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알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리고 앞서 기프티드의 어떤 모습입니까? 분홍토끼님의 신청곡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장민님께서 훈디 어제 글로벌 KCCM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 보이스를 봤어요. 정말 와 많은 찬양 사역자분들도 함께 했는데 경쟁률도 높았고요. 예선을 거쳐 32명이 본선 진출했습니다. 와 실력이 너무 좋았고요. 13개 나라에서 출전했더라고요. 근데 어제 첫 방송에 장근희님이 나오셔가지고 와 너무 반가웠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자 우리 장근희 씨의 곡 신청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안 그래도 비록 뭐 옆 채널이지만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준비해서 이제 녹화를 하고 첫 방송하는 그 광고를 봤거든요. 어제 주일에 이제 첫 방했군요. 그래요. 아 일단 이 CCM 씬에서 점점 뭐 여러 경연 대회, CBS도 지금 복음성가 경연 대회,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중단한 지 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타 방송사에서라도 이렇게 뭔가 CCM계에서 대회를 열고 축제처럼 하는 것 저는 뭐 대찬성. 예, 그냥 조금 부럽기는 하더라. 예, 좀 우리도 하면 잘할 수 있는데 CBS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아무튼 본선 진출한 32분 예, 멋진 또 실력도 보여주시고 감동 넘치는 무대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힐링보이스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또 김영우 형님, 스위스로의 김영우 형님도 있고 우리 송정미 사모님도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반가웠습니다. 연평한 그리고 피처링 장근희 주의 은혜 청하셔서 이 곡 함께 나눌게요.

실수로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의 사랑 들었고요. 앞서 연평안 피처링 장근희 주의 은혜 이 곡은 우리 장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송정미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참 아름다워라 함께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